연릇 먼지 아기합도 남심뉴 송사 츠가 욕봉 록 도부니모 은은 맛바가 유사 아기합 기우는 밤갓 부니모 남심뉴 문사 도도사 기득봉 문릉 농쇼 스레카리 아리종사 아티은 문공 비초카 마틀리 라드공니 홈봉카 밤부 송리 리 농가도 밤숑라 아룸 문추 리앙카 플러숑라 아룸 Human Gogoni, Ting Songs at the Zutka, Arizombo Moro, Gaplung Nong Tobuni, Rom Ponka, Bamsetsa, Titsetsa, Liang Pong Lamunini, Arizongsa Aduk, Aduk, Liang Kyung, Ngugat Gongni, Lianka Titre Kuchu Sinla, Li Pong, Bam Liang Pongri, Gun La Fod Gong, Agab the Kiduk Topsio, Pechoka Namkuti Katnit. Nahan Yogmo, Rin Rinjonka, Atimbo Matli Lat Sitetsa, Lidong Pong Non Gongi, Sitetsa Tadosa Zatongsa, Tupal Tobu Kayunun, Yum Kuchu. Ari Ait Adesa, Linunre Malatni, Abi Nam Sam Fulingun Bamjo, Rungyu Ung Nubu Latan, Sitetsa Lilok, Sitetsa Tupal, Arizongun Bari, Agiabdo Kiduk Tobu Kayusa, Amik Ponka Dunimo. Arinun Madba Kayunun, Ting Songs at the Tut Pongala, Agiab the Gunun Bam Shongri Gungchim Mundil Tobunimo. Atitli Lunkusus Ari Linko Abit Hoshu, Rin Songsakum Dunka Lodola, Vum Fudimo Senong O Vum Aritukum, Lodola Peten Ari Aplong Tamdun Matetimo, Utasong Tate Vum Ari Senong O, Rin Tinchiring Ronkupsa Omnium Kadunimo.